함께하는 음악 여행. 아침에 제일 기분 좋은 선물. 그건 바로 환하게 웃는 얼굴이죠. 눈 뜨자마자 찌푸리고 짜증나는 얼굴을 마주보면 기분이 떨떠름하게 하루가 시작됩니다. 활짝 웃는 표정과 밝은 목소리를 들으면 우리의 하루도 쾌척한 맑음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아침의 밝은 표정은 시원하고 맑은 샘물 같아서인데요. 매일 챙겨 먹는 비타민보다도 건강하게 만들고 스트레스 치수는 싹 낮춰준다고 합니다. 웬만하면 안 좋은 얘기는 오후로 미루시고 아침에는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얘기로 서로의 건강치수 팍팍 높여보길 바라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음악여행의 최민아입니다. 오늘의 첫 곡입니다.

네, 김선희 가수의 우리가 사는 세상 듣고 왔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 잘 산다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삶의 태도와 마음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잘 산다는 건 화려하게 사는 게 아니라 단단하고 품격 있게 사는 일입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균형을 지키는 사람, 진짜 잘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죠. 첫째, 하루를 의미 있게 보냅니다. 잘 사는 사람은 하루를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잠깐의 산책, 따뜻한 차 한 잔, 짧은 독서 같은 사소한 일에도 의미를 담습니다. 하루의 질이 곧 인생의 질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인간관계를 필요 이상으로 붙잡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지 않고 억지 관계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진심이 통하지 않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보내고 마음이 편한 관계에 집중합니다. 관계를 양이 아니라 깊이로 관리하는 사람이 인생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셋째,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잘 사는 사람은 남의 삶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자신의 속도와 방향을 믿습니다. 비교는 불행의 시작이고 감사는 행복의 근원입니다. 자신에게 집중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삶의 주인입니다. 넷째, 감정을

을 다스릴 줄 압니다. 화가 나도 함부로 말하지 않고 불안해도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은 주변을 편하게 만들고 스스로도 평온합니다.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야말로 품격 있는 인생을 삽니다. 잘 산다는 건 남보다 가진 게 더 많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더 평온한 것입니다. 세상과 경쟁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걷는 사람, 흔들림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인생의 보사입니다.

음화여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리설련 가수의 거기서죠 듣고 왔습니다. 요즘 시대의 피부는 각국이 나름입니다. 같은 나이에도 요달리 젊어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늙어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톡스나 필러로 동안을 유지하는 사람도 많지만 사실 피부는 평소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처지고 탄력이 떨어지는 노화 현상은 여러 생활 습관에 영향이 큰데요. 아래 피부 노화를 앞당기는 나쁜 습관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콩이나 생선의 불포화 지방 섭취가 부족합니다. 탄력 있는 피부를 위해서는 좋은 지방을 섭취해야 합니다. 체중을 감량하는 사람들 중에는 지방을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영양소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트랜스 지방이나 포화 지방은 가급적 먹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히려 건강에 득이 되는 지방도 있는데요. 콩이나 생선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불포화 지방은 피부 염증을 감소시켜 여드름 발생을 낮춰주면서 매끈하고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면 부족이나 불규칙한 수면 스케줄입니다. 피부 미인은 잠꾸러기라고 합니다. 잠이 부족하거나 수면 스케줄이 불규칙하면 피부가 거칠어지고 눈 밑 다크서클이 심해지면서 피부 노화가 촉진됩니다. 가급적

하루 권장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잠을 자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간 여유는 있는데 그만큼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면 방의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또 소음과 불빛을 최소화해서 잠자리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또 과도한 당분 섭취로 혈당이 상승합니다. 달콤한 맛은 스트레스를 날려주지만 많이 먹으면 뱃살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피부 나이도 증가합니다. 체내 혈당이 높아지면 다당류를 이당류 혹은 단당류로 전환시키는 당화작용이 일어나는데요. 이 작용이 일어나면 피부 조직을 이루고 있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손상된다고 합니다. 설탕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또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살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나친 스트레스로 활성산소를 촉진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인데요. 적당한 스트레스는 약간의 긴장감을 유지시켜서 삶의 원동력이 되지만 스트레스 수치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으면 활성산소가 촉진돼서 피부세포를 파괴하고 처지고 졸음진 피부를 만들어줍니다. 가능한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고 우울감이나 불안감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운동으로 피부 노화가 촉진합니다. 운동도 지나치면 부작용이 생기는데요. 운동은 건강을 지켜주지만 운동을 시작한 이후 오히려 나이 들어 보인다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당한 운동은 노화를 예방하지만 과도한 운동은 피부의 콜라겐을 파괴해서 노화를 촉진합니다. 운동 중독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연령대에 맞는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사랑을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넉넉한 마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작은 것이라도 아끼고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검소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부부의 사랑, 연인들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 사랑이 없는 곳에는 웃음과 행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입니다. 이보다 더 듣기 좋은 말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언제나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려는 마음은 마음에 평안과 안식을 준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진실입니다. 진실한 말 한마디로 믿음과 행복을 줄 수 있다면 마음 안에는 날마다 행복의 씨앗이 자라게 됩니다. 내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라는 속담도 있듯이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가 아주 중요합니다. 비록 현실의 삶은 버겁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럴수록 예쁘고 따뜻한 말을 많이 하면서 좀더 온기 있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잘 보내시길 바라봅니다. 네, 류철석의 고무줄 같은 인생을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서오세요. 감성책방의 전명입니다. 네, 오늘 감성책방에서도 계속해 단편소설 나의 영혼에 꽃을 달아주세요의 세 번째 편을 읽어드립니다.

0: 왜 왔어? 우리 이미 헤어진 거 아니야? 헤어졌는데 여기 와서 눈물 흘리는 이유는 무엇인데?
1: 남자는 높은 목소리로 날이선 말들을 내뱉었다. 여자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들리지 않았다.
0: 나 필요 없어. 다시는 오지 마.
1: 남자의 목소리는 거의 고함에 가까웠다. 잠시 후, 그녀는 복도의 끝으로 재빨리 사라지는 파란 원피스를 보았다. 이어서 꽃묶음이 문 밖으로 날아오더니 철썩하며 내려앉았다. 여자친구가 들고 왔던 꽃묶음이라는 것을 그녀는 단번에 알아보았다. 연두색 포장지에 쌓인 안개꽃 묶음. 안개꽃의 자잘한 봉우리가 산산이 부서지더니 복도에 먼지를 휘감은 채로 나뒹굴었다. 정을 떼는데 꼭 저런 방식을 동원해야 했단 말인가. 무작정 정을 떼는 것이 목적이라면 일부러 모질게 구는 것이 나름의 방법일 수도 있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당황한 모습을 하고 남자의 병실로 들어서더니

0: 꽃묶음을 주워들었다. 꺾어진 가지들을 뽑아내고 성한 것들만 골라서 다시 묶음을 만들었다. 포장지에 먼지를 털어낸 다음 원래 달렸던 끈으로 다시 매듭을 짓는다. 언제 바닥에 뒹굴었던가 싶게 원래보다 작긴 했지만 새 꽃묶음이 탄생되었다. 간호사한테 부탁해서 플라스틱 병을 하나 구했다. 물을 담고 꽃묶음을 담았다. 라카이의 병실 앞으로 다가갔다. 잠시 머뭇거리다가 노크를 한다.
1: 누구세요?
0: 갈린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저도 여기에 사는데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1: 들어오세요.
0: 남자가 신경질적으로 내뱉는다. 문이 삐걱하고 열렸다. 잘생긴 얼굴이 눈에 들어온다. 오랫동안 다듬지 않은 것 같은 긴 머리가 얼굴 위에 아무렇게나 흐트러져 있다. 방 안에는 기타며 베이스, 노래 음반 같은 것들이 가득 놓여 있었다. 공연복으로 보이는 화려한 의상들도 보인다. 로코가 의혹이 차서 바라보더니 그녀가 안고 있는 꽃묶음에 눈길을 멈춘다.
1: 할머니, 혹시 그거 전해주시려고 오신 건 아니겠죠?
0: 네, 맞아요.
1: 싱거운 할머니네요.
0: 싱겁긴 하죠. 그래도 그쪽이 후회하는 건 보고 싶지 않아서요.
1: 할머니, 저를 아세요? 우리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후회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0: 마음 대 마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로크는 머리를 휙 돌려버리더니 말을 받지 않는다. 억지로 떼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서로에게 더 상처가 되는 수도 있어요.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두는 것이 좋은 방법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녀는 꽃묶음이 꽂힌 플라스틱 병을 창턱 위에 놓고 슬며시 빠져나왔다. 문 뒤에서 절제한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했지만 한 정거장에서 머물고 있는 요술로서의 의무는 다한 셈이다. 이제는 가수 본인이 소화할 일만 남았다. 로커답게 남자는 작별 인사도 거칠고 소란스럽다. 너무나도 푸르렀고 열광적인 삶이어서 버리는 것이 더 어려웠는지도 모른다. 복도에서 산책을 끝내기로 하고 병실로 돌아온다. 산보를 하는 동안 웃음소리도 들었고 고함소리도 들었다. 더 많이 들리는 건 울음소리였다. 공기 속에는 여러 가지 냄새도 배어있다. 소독수 속에서도 간간이 풍기는 쌉싸름한 냄새가 유독 인상에 남았다. 딱히 무슨 냄새라고 단정짓기 어려운 냄새였다. 겨우 5분이 흘렀을까. 위가 뭉개지는 것 같은 고통이 엄습해온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신음을 내뱉었다. 오른손을 내밀어 위장에 있는 부위를 지그시 눌렀다. 시원한 공기를 들이키면 좀 나으려나 하는 생각에 걸음을 힘겹게 옮겨서 엘리베이터 앞으로 다가간다.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의 움직임에 몸을 맡긴다. 그녀만을 실은 엘리베이터는 느린 속도로 하강하더니 1층에 멈춰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인공산이 있는 마당으로 다가갔다. 거기에는 소연이가 먼저 와 있었다. 하얗고 작은 얼굴을 가진 소연이는 볼 때마다 분홍색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이다. 며칠 전 마당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었고 오고 가다 몇 번 부딪히다 보니 조금 친해졌다. 까맣고 정기가 넘치는 눈에

0: 동그란 코하며 예쁘고 귀여운 얼굴이다. 분홍 모자 밑으로 드러난 하얀 피부에는 머리카락이 한 올이도 남아있지 않다. 한창 예쁠 나이고 예쁜 것을 좋아할 나이다. 언젠가 상점에서 서윤이 또래의 아이들이 공주 치마를 입고 돌아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다. 폭이 크고 레이스와 나비 리본으로 장식된 치마가 젊은 신체랑 어우러져 뿜어내는 싱그러움에 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봤던 것이다. 치마 이름이 롤리타이고 요즘 젊은이들 층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다는 것은 나중에 알았지만 말이다. 서윤이는 벤치에 앉은 채로 먼 곳을 응시하고 있다가 그녀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한다. 할머니도 오셨네요. 먼저 와 있었구나. 네, 전 아까부터 여기 있었어요. 아까부터라, 그럼 뭘 보고 있었어? 저기요, 저 꽃들을 보고 있었어요. 참 예쁘지 않아요? 서윤이가 가리킨 곳에는 분홍꽃들이 만개한 백일홍나무가 있었다. 백일홍이구나. 참 예쁘다. 저 꽃들이 딱 백일만 핀다고 하는데 정말일까요? 6월에 피어나 9월에 지길래 백일홍이라는 이름이 달렸대. 아, 그럼 지금 7월이니까 저한테 저 꽃들이 지는 모습을 볼 기회는 없겠네요. 그녀는 일순간 할 말을 찾지 못했다. 아니야, 너는 볼 수 있을 거야. 그런 위로는 어울리지도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여기에서 제일 쓸데없는 짓이 그런 빈말을 하는 것이다. 그녀의 난처함을 알아챈 듯 서윤이가 팔을 내밀더니 손을 꽉 잡아준다. 미세한 떨림이 서윤의 손을 통해 그녀의 손까지 전해졌다.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괜한 소리를 했어요. 꽃들이 지는 모습이 얼마나 처량해요. 못 보는 것이 오히려 더 다행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녀는 힘있게 머리를 끄덕이는 것으로 그 말에 동조를 표했다. 둘은 한참 동안 말을 섞지 않고 그렇게 같은 자세로 굳어 섰다. 공기 속으로 백일홍의 향기가 알릴랑 말락하게 흘러들었다. 아들이 식구를 거느리고 나타난 것은 저녁 7시 무렵이었다. 허리가 구부정하고 희끗희끗한 머리를 뒤로 넘긴 남편도 아들네 식구 뒤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될수록 평온한 표정을 지어 보이려고 노력했고 그러는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마음이 약한 며느리는 말 몇 마디 못하고 얼굴을 가렸다.
1: 주사 많이 아프죠? 주사 맞을 때 할머니는 울었나요?
0: 손자 녀석이 호스에 달린 강약 조절 바퀴를 만지작거리며 호기심에 찬 얼굴로 묻는다. 한창 모든 것이 궁금할 나이다. 아프긴 하지. 근데 할머니는 울지 않았어.
1: 와, 할머니 용감해요.
0: 손자 녀석은 엄지손가락까지 척 내민다. 아직 죽음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는 손자 녀석 덕분에 어색한 분위기가 몸화되고 있었다. 그녀는 바늘이 꽂히지 않는 다른 손을 들어 아이의 머리를 쓰담는다. 손이 떨린다. 이제 겨우 5살. 그녀의 죽음은 이 아이에게는 처음 닥치는 영원한 이별이 될 것이다. 가능하다면 아이가 죽음을 계속 몰랐으면 좋겠다. 당황하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그냥 할머니가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난 것이고 그러다가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잊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2: 엄마, 과일 드실래요?
0: 아니, 저녁 금방 전에 먹어서 별로 생각이 없어.
2: 엄마, 그럼 물 드실래요?
0: 아니.
2: 엄마, 그럼 여기 빵이라도.
0: 아이고, 됐다니까. 아빠를 닮아서인지 언변도 없고 표현에도 약한 아들은 5분에 한 번씩 이상한 관심을 쏟는다. 그녀의 병을 모르는 것은 아닐 테고 답답한 건 아비나 자식이나 똑같다. 어쩜 닮아도 저렇게 닮을 수가 있을까 싶다. 그러고 보니 아들이 크는 동안 그런 생각을 자주 했던 것 같다. 자연의 섭리를 거슬리지 못하는 것처럼 요전의 힘 역시 막을 수 없다. 남편은 멍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눈길이 마주치면 짐짓 딴청을 부리는 행동을 반복했다. 방금 전에 들어올 때 장미 한 묶음을 말없이 건네주던 모습이랑 지금 딴청을 부리는 모습이 여간 매칭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녀는 슬며시 웃고 만다. 평생 낭만이란 걸 모르고 살던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장미를 샀던 걸까?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하더니 그 말이 하나도 그런 데가 없다. 너희들 내일도 출근해야겠는데 빨리 가봐. 민수도 내일 유치원 가야지. 8시까지 가까스로 버티다가 그녀는 아들 녀석과 며느리의 등을 떠밀었다. 좀 더 지체하다가는 고통으로 일그러진 모습이 들키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건 그녀가 바라는 바가 아니다. 어머님, 그럼 저희 또 올게요. 민수야, 인사해.
1: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또 올게요.
0: 빨리 가봐. 내 걱정은 하지 말고. 그녀는 문을 나서며 자꾸 돌아보는 식구들에게 손을 저어 보인다.
2: 그럼 또 올게. 밥 잘 챙겨 먹고.
0: 그동안 말 한마디 없이 아들 내 뒤를 따라가던 남편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못 보는 사이에 등도 더 구부장해졌고 얼굴도 더 수축해진 것 같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한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방송. 12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방송. 8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